0: 마들이 보살 악지모 악지모.
1: 얼레벌 잡아도 만만만만만 생맨처럼. You like that song, but to me, Jesus!